0: 行。
1: 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行。